나나 코코 시에타 시에타 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